0: And so any effects that are produced by such distorted states of mind are bound to be distorted effects themselves. And therefore, in the second axiom, or the seeing, the Buddha states that all contaminated phenomena are subject to to the nature, are in the nature of suffering.
1: Yeah, yeah. Ta? An di shi shi ni, sa du, chue tong ji dong shi dan de wa shi de, ta de ge. Ta? Ta de di motivation de shi ni zane, gun da ba da du da wa sa shi du wa. Sa da di ge ni de shi le na, da sa ya go. Ini gaji gaji ki, ku jibu dengi jib cewi ari. Pungbulu dene, dusha bajik cewi ari. Jadi ini, ini, cuci di cuci tu juga, ini kasur itu ke, tak cuci tu juga sejuk itu. Tak ada ini, yang dasar jibu ya, tak dah saya ni, ini pungbu jeju ari, pungbu kasur jeju ari, pungbu jeju ari ini ngan tu lalai ya. I'm not sure. 나만의 왕에 침을 조개한 게 다지 그래서 로를 시작도 그래서 근데 인류자네 풍부 거두 거두기 요조되게 요하래 띠나도 통주를 해 이내 풍부 때 왕갱게 다지 나서 로를야 지고 땐도 영해를 로를 시작도 그래서 근데 인류자네 그 땐도 영해 지기 아니 요조되게 땐도 맥에 지강을야 땐버렸을라나 아니 대범이도 봐 So, today, Hindu, Pungbu, Duan, Dodeng, Tele, Yangardo, Tedala, Wangangi, Daji, Yokoya, Dadi, Pungbu, Duachiman, Shin, Duan, Meting, Samoshi, Kolingu. So, today, Hindu, Pungbu, Tension, the Da, Dakba, Indang, Duan, Meting, Pungbu, Wangshin, Da, Dadi, Yoku, Sin, Sam, Dang, So, Manela, Dadi, Pungbu, Deng, Yodabashi, Dadi, 풍불로 때문에 그 다지 짜는 이야기도 와. 사실 내 요새는 풍불로 때문에 따고치 레디 이내 털라 네버 따도 면 좀발 로 트버스 내면도 따 로리야 치드 나오는 신기 다 텐션버시 진짜 로 따고 했다 로 끈다고. 사 로 끈다고 다든지 다 상제배 좀 되나네 요마리. 근데 그 뜻이 나오는 다 요마리. 다세도 풍불로 떼는 셔줄이 마도 풍불로 떼면 랑자에 랑왕에 다 여말이 잡. 그래서 근데 인도 다다 다기와 아니 랑자 같은 데 싶고 매번 인도 산에 아니 가서 추어든 저 동시 다음에 와서야지.
0: So the third seal or the axiom is that all phenomena are empty and devoid of selfhood or self-existence. So this refers to. So all phenomena are empty and devoid of selfhood or self-existence. So this refers to ou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our own existence and phenomena. For example, if we observe our normal sense of selfhood, we tend to believe that underlying the. Our physical and mental elements that goes through change over a period of time, there is something that is constant, there is something that is enduring, that is called me, I, and the person. For example, if someone was sick once, and then today if you are well, and you have a memory of that experience of being ill, instinctively you will remember that experience as, when I was ill, I did this, this happened to me. So you have underlying this kind of, you know, way of thinking. There is a kind of an assumption of something that is constant, something that endures across that period of time. Although your physical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 보고 우수심 되게 다 면접 준 적이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 이제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이제 과연. 이해 들어요.

0: Stand in within the in terms of historical concept of time. And similarly, you know, at a further level of one could almost say a mystical level, there are other teachings such as the Vajrayana teachings were given by the Buddha, the Tantras. And within Tantra we again see many different classes of Tantra. Some Tantras were taught by the Buddha while maintaining his appearance as a fully ordained monastic member, and such as the mandalas of the Buddha Shakyamuni. And then you have also another class of tantras, such as the yoga tantras which belong to the yoga class, yoga tantra class. There, these tantras were taught by the Buddha, assuming an appearance of a kind of a universal monarch as a celestial figure, and then giving these teachings. And then finally you have the third class of tantras, which are known as the highest yoga tantra or Anuttara Tantra, where in correspondence to the physiological and mental and emotional kind of state and structure of human beings, Buddha has taught these tantras by assuming the appearance of the principal meditation deities and then transmitting these tantras. So there again you need a different level of understanding to really make sense of the historical origin of these teachings.
1: Then under the 그래서 백상아 냠린싱에게 뒤적 화랑기 쌍감다 다진이기다 에 그럼 가서 내주도 뛰니 규디 에다 가서래 규디 찍고 맨자 다 가다 규디 냠린 맨자들 다 그 이용되게 지 자 빼나 안데디 다상 로사와 잡아시를 버린지 콩 등고기 사겠네 저 전부 다 캐바 전부래 캐바 전부 인물이 지르면 숨으로 남잖아 캐바 내는 등고 돌려서 뒤에 되겠지 저 공기 등고고 지든식 나로 뒤숨샤 아니 룽기 포디디 룽기 폰섬디 사운드베 거는 숨셔베 룽기 폰섬디다 뒤지 걸로 거는 숨셔베 룽기 로다니부디 또 좀 다니 부여래 지나다 코랑게 이때 스페셜 가서 냠룡기 심주 제인디 등고는 숨셔베 룽기 폰섬디 이때 딱다 라추기도 사운드베 거는 숨셔베 룽기 라추기도 세는 숨도와 코랑게 뒤 숨나도 지나 코랑게 지 사다 룽디 지 로다로 지 타네 다 뒤지 걸로 그럼요, 송시비, 따다 고정 기간이 벌어봐. 자, 드네이 메인드 자네, 그, 유주수수 나로는 지금 자이 남샤다, 지금 따뜻하다 때문에 지금 룽기, 제가 아주 그게 풀입니다. 지금 저도 맨날 영원되기도 와. 자, 드네이 개발시 예설이 참 찬스. 자, 간다, 디, 따, 낸조, 화이, 낸조, 화이, 낸조로 우리, 간다, 지, 직사입니다. 류슴을 내도 눈매, 따, 낸조, 그게 강도 내도 눈세, 류스, 류기 자다 캄다 드즈 캐발라 땡네 난조디 멘라오 전용 요아레 난조 멘라오 든디 용알이야 그 뒤지 긴고 멘라지 용된게 지기 자 든디 멘라오 some chance
0: since the tantric teachings and particularly the highest yoga tantric teachings really are taught in accordance with the certain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and mental structure of the practitioner, we do find diversity of explanation of these structures in these various tantras. For example, a great scholar and master, Daksan Lotawa, who was not only highly learned in all knowledge disciplines of Buddhism, but particularly he was a great master and practitioner and scholar of Kalachakra Tantra. In his general exposition of the Kalachakra Tantra, he makes an observation. He says that the detailed explanation of the flow of the wind, the breathing process, and that is, and also the flow of energy within the body that is described in such detail in Kalachakra, when he compares that to his own personal experience based on the meditation, and then compares that to the